0: 너도 분명히 조사받게 될 거야.
1: 알고 있습니다.
2: 중국군 탄약 창고 폭파된 것도 그들이 재정비해서 다시 삼각산으로 반격해 올 거야.
1: 놈들을 절대 뺏기지 않을 겁니다. 우린 이미 7개의 대전차 갱도와 5개의 주둔 갱도를 점령했습니다. 또한 우린 이미 70개가 넘는 화점에 완전 무장한 4개 중대를 증강해서 놈들이 돌격 가능한 모든 방향으로 치밀하게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0: 그거 나도 알고 있어.
1: 그럼 가시기 전에 제게 2개 중대 병력